0: 신 너드 안 다주네.
1: 에필레 에마이쿠로 웰스 라디오 89.3 FM 니베콩콩레와 89.3 FM, your preferred wholesome radio.